0: với Ngài. Đạo vốn tự nhiên, không hề ép buộc. Đức Thượng Đế cũng cho rằng, lỡ một kiếp này, thì 7 ức niên nữa mới có trở lại được một lần nữa. Vậy thì các đồng đạo hãy cố gắng tìm cho được ra cái pháp môn Quán Âm, pháp môn giải thoát mà Ngài Thanh Hải Vô Thượng Sư đang truyền bá. Ngài Đông Phương Chưởng Quảng đã chỉ rất rõ là chỉ có Ngài Thanh Hải Vô Thượng Sư mới nắm giữ được cái pháp mạch này.
1: 저는 한국의 대구에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직 입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초에 한 달 동안 은과하기 위해서 산 속에 한 낡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스승님의 책을 만났습니다. 저는 책을 펴기에 앞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책에 진리가 들어있다면 저로 하여금 이 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소서. 저는 또 당신께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건 당신의 책입니다. 만약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추구에 맞지 않았던 진리를 담고 있다면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책의 첫 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곧 제 머리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렬한 감흥을 느꼈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자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명상하는 중에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당신께 보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하얀 옷에 흰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속으로 혹시나 하는 의심이 일어 바로 큰 소리로 예수님의 명호를 외고 당신의 명호도 외웠습니다. 10번 이상을 외웠는데도 두 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것 보세요. 당신 제자는 의심이 많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더니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당신께선 저를 보고 오늘 이후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도해 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etc.
3: Anyway, I have all the physical things to do now. No, my Supreme Master television work. And I'm so glad to have been able to gather the first talk, even though it's not as much as I want. That's all I remember. And then I will ask my people to present it to you. May God bless us all, love us all, forgive us all, and enlighten us all. Thank you, my Lord. Thank you forever, my Lord. May you also be happy receiving your children and seeing your children on the way home. So you don't feel too much suffering. I love you, my Lord. Oh, my God's disciples love you. And many, many other schools' disciples love you. We serve you in our humble capacity. You know, in the physical world, it's not easy, even for me. So please, always love us, help us, bless us, uplift us. Amen.

0: là cái pháp môn Quán Âm, pháp môn giải thoát mà Ngài Thanh Hải Vô Thượng Sư đang truyền bá. Ngài Đông Phương Chưởng Quảng đã chỉ rất rõ là chỉ có Ngài Thanh Hải Vô Thượng Sư mới nắm giữ được cái pháp mạch này.
1: 저는 한국의 대구에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직 입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초에 한 달 동안 은과하기 위해서 산 속의 한 낡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스승님의 책을 만났습니다. 저는 책을 펴기에 앞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책에 진리가 들어있다면 저로 하여금 이 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소서. 저는 또 당신께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건 당신의 책입니다. 만약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추구에 맞지 않았던 진리를 담고 있다면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책의 첫 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곧 제 머리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렬한 감흥을 느꼈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자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명상하는 중에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당신께 보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하얀 옷에 흰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속으로 혹시나 하는 의심이 일어 바로 큰 소리로 예수님의 명호를 외고 당신의 명호도 외웠습니다. 10번 이상을 외웠는데도 두 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것 보세요. 당신 제자는 의심이 많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더니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당신께선 저를 보고 오늘 이후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도해 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etc.
3: Anyway, I have all the physical things to do now. No, my Supreme Master television work. And I'm so glad to have been able to gather the first talk, even though it's not as much as I want. That's all I remember. And then I will ask my people to present it to you. May God bless us all, love us all, forgive us all, and enlighten us all. Thank you, my Lord. Thank you forever, my Lord. May you also be happy receiving your children and seeing your children on the way home. So you don't feel too much suffering. I love you, my Lord. Oh, my God's disciples love you. And many, many other schools' disciples love you. We serve you in our humble capacity. You know, in the physical world, it's not easy, even for me. So please, always love us, help us, bless us, uplift us. Amen.

0: môn đồ an phận quả viên, tu tập như trước hoặc khéo léo tùy thuận nhân duyên, tu tập với Ngài, đạo vốn tự nhiên, không hề ép buộc. Đức Thượng Đế cũng cho rằng lỡ một kiếp này thì 7 ức niên nữa mới có trở lại được một lần nữa. Vậy thì các đồng đạo hãy cố gắng tìm cho được ra cái pháp môn Quán Âm, pháp môn giải thoát mà Ngài Thanh Hải Vô Thượng Sư đang truyền bá. Ngài Đông Phương Chưởng Quản đã chỉ rất rõ là chỉ có Ngài Thanh Hải Vô Thượng Sư mới nắm giữ được cái pháp mạch này.
1: 저는 한국의 대구에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직 입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초에 한 달 동안 은과하기 위해서 산 속의 한 낡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스승님의 책을 만났습니다. 저는 책을 펴기에 앞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책에 진리가 들어있다면 저로 하여금 이 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소서. 저는 또 당신께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건 당신의 책입니다. 만약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추구에 맞지 않았던 진리를 담고 있다면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책의 첫 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곧 제 머리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렬한 감흥을 느꼈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자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명상하는 중에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당신께 보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하얀 옷에 흰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속으로 혹시나 하는 의심이 일어 바로 큰 소리로 예수님의 명호를 외고 당신의 명호도 외웠습니다. 10번 이상을 외웠는데도 두 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것 보세요. 당신 제자는 의심이 많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더니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당신께선 저를 보고 오늘 이후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도해 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etc.
3: Anyway, I have other physical things to do now. No, my Supreme Master television work. And I'm so glad to have been able to gather the first talk, even though it's not as much as I want. That's all I remember. And then I will ask my people to present it to you. May God bless us all, love us all, forgive us all, and enlighten us all. Thank you, my Lord. Thank you forever, my Lord. May you also be happy receiving your children and seeing your children on the way home. So you don't feel too much suffering. I love you, my Lord. Oh, my God, disciples love you. And many, many other schools' disciples love you. We serve you in our humble capacity. You know, in the physical world, it's not easy, even for me. So please, always love us, help us, bless us, uplift us. Amen.